0: 그럴 것 같이 꺼내서 가리십 같은 것 모르니?
1: 아, 너 모르지도 미래도 오페리아 지도 단계도 이제 바이트 하시 나가시 삼수 계산 좀 받아 입고 삼수 미리 이제 데이터 센터 하는 크리로스야 카이로 가면 라인 그 마음에 지금 미래도 아 카이레기는 또 그다스가 또 지금 미래 아 아리감 아리감 또 아픈 아비라 이제 데이터 아이세 데이터 아이세 카이 와서 이제 바스랑 하오 카이 와서 이제 내리시 바또 아픈 아또 그래 인가 와링 하오 이비단 비 카이사 코미티사 카이 클래스 코라니 마 카이 바스다 카이사 코미티사니 미세라 인가 바스랑 하오 dan di komedesa bai jinido tari kan sama usna ko ni hasi ji so ora ga konna kai class ka han wala lo i class ka has pere sanga ka sifu ma selo ngat ka mat ka habe kai class ji ka yo kai ngaba si idan asa komedesa no hinani tata kanaga ni aste me iba si se me iba si ga to ga to mire opera ji do hari do ko ni mire do si do sa di sturung ga do si sturung ga si chi kan kamro ko ngama si re da jangan je tidak tangan kap itu kali sekolah sekali semua ni pakai kelas kelas. Kau tidak tahu ngapa sih dia selalu berjalan. Tangan ini sih saya sudah sekolah bawa korek. Papa itu ini dek.
0: Kangkang sih kain apa uang?
1: Tangan.
0: Kita kalau sih ngapa sih nama Mister Kaya tak kain kelas moro demi?
2: Moro moro kain sama sama orang tuh ngapa sih kangkang sih yang sama. Apa ikhlas sayang aku nak cuma nak tunggu aku rasa susu sama tak boleh cara jenis. I could not go.

잠디세야 인다 마가우 그날 간로든 어노호바고 모로 아바비 땡따가 나이 제사 토레바바데 오시 베드로넬라사 와인사구나다라 토레바두 오시 모린 안노바세스티 안노노시스티라 클리니코베바콩나디라 간크이 아 놈돔 쿠다운 와 놈돔 자비세스 놈돔 아바라 아 사루디 제사 도호바 아 khanitre digrami diashi kyar kepting ngomdoman ari dane mogu jonega peters tihiti chambere bamba digrati e jonega peters chambere bamba maba ha george kimberley to khob amza khu ngadi koro kan chi traisa satartak se sa khore baba de osi pietran uises jafro polina saibes jafro alda saibes ama lauta matsuis ama herlin de koruses Oma Sanin Nanusti Oma Petrina Ibero Ibero Nanus Nanuses Sina Hoseana Tanes Ahat Hasibahuna Dugoro Kanti Moro Omebedu Dohobadege Kavasaura Kunharan Ai Oma Anna Mapapelos Opa Ludwig Luki Erika Naku Tiramiske Auteklason Obisao Chivarango Sahuski Asa anting water aku, anting water aku kau untuk muka aku serakan kacau. Berdua kau bawa ubat dari saurana di kira me oli chen kabukas, oma lauda.